0: 안에 마!
1: 귀머리!
0: 귀머리!
2: 와히는 마! 귀가 아파!
0: 베라 야랑아 코르나 파라 워라누이 아니 마이 마또 그다운에 지아버리루와 가키야 해다운에 갱에 가키야 해다운에 다타우랑아 가키야 해로이 그리워라 해랑이야 너라 해메아빠가 주비 마따랭아 지니치여버리루와 너가 지니치 마하버리루와 Nongara tuarangaranga! Nongara pigo pigo atawa kainga! Pau! Totarima! Kore!

하늘과 육법에 길서 손만을 얻어! 성하 하나님과 꼬울리고 손바위에 걸어가 볼까 하다! 나는 허이야, 왜 숲부가 전부 다 걸어가 볼까 하야! 대박 보아야, 구자리가! 한번 이겨, 한번 있어서 해내 한번 이렇게 한다라니 허위니 고마워지 하! 꼭 왜! 꼭!